지구라는 이름의 행성을 기어다니는 인류라는 이름의 벌레들은 오늘도 지구의 표면을 끝없이 기어다니고 있습니다. 시간과 공간에 갇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잃어버린 채